0: 뭐 다 그런 거라 뭐 임하겠대.
1: 저도 거죠. 저도 거죠. 뭐 모두 거좀 떠나야지 세상에.
0: 어, 바빠. 뭐 누구 들라 걸어. 니저 비드로 헝카로 글라니 아크로도구 대거거리 저카도랑커로 바다벗머리 아트모서머펀 걸어. 벌어 니쩌이 밀리고.
1: 아트모서머펀.
0: 허. 이 둘티너리 세 두카리 도레코 마트로 사버로사. 라티 어네 켈라니. 두 프라붕크 나머스 마르나커리 소이 벌어.
1: 허마. 허.